아주 쇼이 많아 지금. 야 너는 지금 어때? 오늘 지금 어때? 성형 미로 봐라. 오늘 지금 어때 하고 있어. 밀린 텔레폰. 또 밀린 텔레폰을 블록해라면 또 오이자. 몇 시간이면 싸가 미로 발라더래. 몇 시간이면 싸가 미로 발라더래. 와 지금 왜? 왜 싸가 미로 발라더래?